있겠다. 이가 다다난다나 바나춤 차나나나 따춤 따춤 따뜻하게 따뜻하다. 리에 랑그 쌉싸카 상금하는 매우망가 가티트망가다. 그일라또 보자 매일라또 라팟 잡바다 라다 랄리다 찬다 벌리디오 보러랑가 보러서라 보러반 와리 마야 하리 자자리 마야 하리 자자리 마야 하리.